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7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8일 일본 시간으로 9일 아침 SNS 투고를 통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고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전날인 7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상선 3척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80개를 넘는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방문처인 튀르키예에서 우리가 아마 오늘 밤에도 다시 그들을 격렬하게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8일의 추가 공격을 앞두고 이란 국영 영어방송 프레스 TV는 정보 소식통의 이야기로 이란은 다시 공격을 받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보도해 양국의 협의는 더 한층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1: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정상회의가 8일 폐막해 미국 이외의 회원국이 유럽의 방위에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이틀에 걸쳐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8일 폐막했고 정상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동맹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이 정상회의는 증명했다고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정상 선언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유럽의 회원국과 캐나다가 EU 유럽연합과 올해 700억 유로 일본엔으로 12조엔 남짓을 또 내년에도 적어도 동등한 지원을 하기로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정상회의는 성공리에 끝났다고 한 뒤 회의장에는 매우 큰 결속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등의 비율을 GDP 국내 총생산의 5%로 끌어올리는 목표에 대해 모든 나라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른 기준 달성을 위해 계획을 가속화하도록 요구한다며 추가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0: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문처인 튀르키예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강료와 회담하고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을 기반으로 한 새 함정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을 전했습니다. 회담은 일본 시간으로 8일 오후 튀르키예에서 열렸는데 고이즈미 방위상과 호주의 콘로이 방위산업부 장관, 뉴질랜드의 펭크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회담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의 잠수함으로부터 미사일 발사가 있던 직후에 한자리에 만나 지역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시기가 적절해 연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해상자위대 호위함 모가미형을 기반으로 한 함정의 공동개발이 일본과 호주 간에 진행되고 있는 것과 뉴질랜드가 새로 도입하는 함정의 후보 중 하나에 같은 형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을 전했습니다.
1: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남미 베네수엘라의 현지에 들어간

0: 유엔의 인도 부문의 책임자는 지진에 의해 130만 명의 인도적 지원이 새로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각국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규모 7을 넘는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베네수엘라의 현지에 들어간 오차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플레처 국장이 8일 베네수엘라의 이반길 외무장관과 함께 각국 대표에게 온라인으로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길 외무장관은 지금까지 3,600명 이상의 사망이 확인됐고 약 18,000명이 집을 잃었다고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각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플레처 씨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지진 전부터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약 800만 명에 달하며 이번 지진으로 새로 130만 명의 지원이 필요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6개월간의 인도적 지원과 복구 지원을 위해 추가로 2억 9,600만 달러, 일본엔으로 약 480억 엔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수색과 구조에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가운데서도 국제사회의 연대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각국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각국 대표는 지원을 계속할 의향을 나타냈으나 충분한 자금이 모일지는 불투명합니다.
1: 전국적으로 곰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쿄도 내에서는 올해 들어 목격정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인명피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7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도쿄도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 도쿄도 내에서의 반달곰 사냥에 대해 약 20년 만에 한정적으로 허용할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등 심의회 위원이 사냥할 수 있는 사냥꾼의 조건과 포획수의 상한, 포획한 곰의 조사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가한 위원으로부터는 위험을 동반하므로 사냥꾼은 10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생태를 파악하기 위해 포획한 곰에 대해서도 자세한 조사를 해야 하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쿄도는 심의회에서의 논의를 근거로 새로 반달곰의 관리 계획을 책정하고 내년도부터의 사냥 허용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 드론의 비행 금지 구역 확대 등을 정한 개정법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되기에 앞서 경시청이 새로 금지 구역이 되는 도쿄역 주변에서 관광객 등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드론의 성능이 급속히 향상돼 테러 등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달 개정 소형 무인기 등 비행 금지법이 성립해 비행 금지 구역의 확대 등이 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정한 항구와 수상관저, 공항, 원자력 사업소 등의 중요 시설로부터 반경 약 300m 이내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대체로 1000m 이내로 확대됩니다. 앞으로 비행 금지 구역이 되는 도쿄역 근처의 마루노우치 에리어에서는 8일 경시청의 경찰관이 새로운 규칙이 적힌 전단지를 배부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법률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는데 영어, 중국어, 한국어에 대응하는 전단지도 준비됐습니다.
1: 에히메현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자 마쓰야마 상공회의소는 올해부터 호텔이나 기념품점에서 접객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강좌를 시작해 8일 마쓰야마시에서 열린 첫 회에는 온라인도 포함해 17명이 참가했습니다. 강사는 한국 출신인 상공회의소 직원 임성빈 씨로 참가자는 처음에 간단한 인사말과 자기소개 표현을 소리내어 발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어서오세요라든가 좀 기다려주세요 등 접객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하나씩 배웠습니다. 최근 마쓰야마 공항과 한국을 잇는 항공편이 늘고 있는 것 등을 배경으로 에히메현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 1년간에 마쓰야마시의 외국인 관광객은 절반 이상을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홍복, 장은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은 같이 살고 있는 미아, 가이드와 함께 홋카이도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홋카이도의 심한 추위에 대비해서 미아와 함께 장갑을 사러 갔습니다.
1: 그럼 제19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すみません. 手袋が 欲しいんですが.
3: 手袋は こちらです.
2: これ、 あったかそう. いいですね. これ、 いくらですか?
3: 1900円です.
2: カードは 使えますか?
3: はい、 使えます.
1: 내용을 확인할까요?
0: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1: 저기요.
2: 手袋が 欲しいんですが.
1: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0: 점원이 대답합니다.
3: 手袋は こちらです.
1: 장갑은 이쪽이에요.
0: 미아가 어떤 장갑을 보고 말합니다.
2: これ, 아따카소.
1: 이거 따뜻하겠다.
0: 탐이 그 장갑을 끼워봤습니다.
2: いいですね.
1: 좋네요.
2: これ, いくらですか?
1: 이거 얼마예요?
0: 점원이 대답합니다.
3: 1900엔です.
1: 1900엔이에요.
0: 탐이 묻습니다.
2: 카드와 使えますか?
1: 카드는 쓸 수 있어요?
0: 점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使えます.
1: 네, 쓸 수 있어요.
0: 겨울철 홋카이도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가 많은데요. 따뜻한 장갑을 찾게 돼서 다행이네요.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
2: 대부끄러가 호신데스가
1: 이걸 배우면 사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4: 대부끄러는
1: 장갑,
4: 호신데스가는
1: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고 싶은데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점원에게 사고 싶은 것을 보여달라는 말을 할 때는 원하는 물건에 조사 가를 붙인 뒤에
4: 欲しいんですが
1: 라고 하면 됩니다.
4: 欲しいんですが
1: 는 이 형용사인
4: 欲しい
1: 원하다의 뒤에
4: んですが
1: 가 붙은 것입니다.
4: んですが
1: 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응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기능이 있죠.
0: 이 경우에는 대부끄로, 장갑 뒤에 가와 호시인데스가를 붙여서 대부끄로가 호시인데스가, 장갑을 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장갑을 사고 싶은데요가 된 거지요.
1: 네.
0: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문장 끝에 억양을 내리면서 약하게 발음하는 게 좋습니다.
4: 欲しいんですが 대부끄러가 欲しいんですが.
0: 잘 따라하셨어요?
1: 이어서 가게에서 사고 싶은 것을 말하는 회화 예를 들어보시죠.
5: 아노,すみません. 홋카이도의 오미야게가 호시인데스가.
6: そうですね. 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1: 뜻을 확인할까요?
5: 아노,すみません. 홋카이도의 오미야게가 호시인데스가.
0: 저기요. 홋카이도의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요.
4: 아노
1: 는 저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합니다.
4: 오미야게는
1: 기념품인데요. 여행지에서 뭘 사면 좋을지 모를 때는 이렇게 물으면 가게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6: そうですね. このお菓子はいかがですか?
0: 그렇군요. 이 과자는 어떻습니까?
4: そうですね.
1: 는 잠시 생각할 때 사용합니다.
4: このお菓子는
1: 이 과자.
4: いかがですか?
1: 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0: 그럼 따라서 발음해보세요.